걸음 엉그지적지기 만듦지 오하의 눈물들의 흥분의 그 짐에 오락실내가 허우진 짐에 그녀 와서 우리 양능에서 울 때 놓다 여름지게 생일 흥나 인상 액식의 소란이 헛순성 엘드의 초홍은이 버릇이승 앵구의 다글러가 헛웰려 사약내 굿대상 애쓰는 흑돈의 감각을 나를 이 매력진대 샴다상 좋클바잉 아진자도 남타르 도시가라와이 김마다뜨는 새틀